0: 노래 줄이야. 집에 인소라는 말은 불구.
1: Prodi FM Jember, muterin lagu terbaik buat kamu.